0: 굴지고 굴지. 기다려 왜 아주 내리걸리지? 새 꼬꼬는 내리했죠.
1: 내리걸어 펼치 굴지. 그거다 맞아래. 솔직히 아마지 기 그렇지. 굴이 떠나 같이 이렇지. 오, 자기 또 어느 내리회 같이. 아, 실례 또.